0: 일단 실비가 일주일 가나서 떨어지는데 뭐이 답을 했다면 되냐 뭐이 답을 했다면 되냐 스티어몬노 뉴스도 봐주 못노 에어그나긴 베이가 저거는 디펜스 네 위트맛 답을 하는 네 위트맛 에어그나 스프릿 에어그나도 다기약게 에어그나니 에버스 저거에 디펜스가 제지 지웠다다 어디에 스티가 스티가 지웠다다 게 제지 미토니우 제지 지웠다다
1: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
0: Yeah,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
2: I'm going to go to the next one. We bedang batsta nigmona gojabato flaran vola hoya to nigmon mista mikono